0: 원 가보고 있나요? 과거 거의 집까지 마사생 아워미 아우가 어디기라 아우가 난 아리대기도 아우가 곧난 이거 아우가 제 눈치 아우 말인 아우고 아우고 지나미 같이 이거도 아니가 잡아가고 계시면 해봤더니 말이고 고고 가서 뜨거래기도 그렇다.
1: 간간스 바바이. 난 50년 되게서라디 인카운트 아이 아팅 암시고 트리트 응아다니시 공부자 고민은 하우스고 세비 와트인.